0: 가르쳐보니
1: 림남 미리나나 딘나라 린땀 다르담 티리나라 디라라라땀
2: 노타즈 도트베르나 노타즈 도트베르
1: 옆라르는 그트베르
2: 옆라르는 그트베르 Olabeye kız küçük, olabeye kız küçük, sarıldıkça dert verir,
1: sarıldıkça.